0: 기다 돼.
1: 써, 남자. 니군 어디에는 뭘 주무사나?
0: 나는 담요 없음 스미치 알매. 샌나 냄바방요?
1: 하일. 김쌤 욕 빼님.
0: 이치 김쌤 욕?
1: 하일. 욕.
0: 예. 심디 겔 베님레 바카름. 가르니 güzelce bir doyuralım.
1: Yaşa sen amcacığım.